0: nāpa tsui tīrīngi ngā tsui pio gāti līm nāng tōmār tūjī jīng bē wāng chīng kēsē chūyā tāng gūzī tēng bē tūbē lūyāng tējī sāngyū kā tāng nāmdār kā lō chūng tsui kē mē tāng tī jē ngā tū shū yīng tīrīngi ngā tsui pio gāti līm kā gūn tū shū jūrū tōmār chē tāng shī rī jī līm kūng sā gā tā bē tū rīng tāp tīng Chino Khonsa Chamkwen Chawe Ongpo Thamche Khenji Sikwa Chimpo Chawa Chilu Chakrong Kupja Nuchi Thuengye Lor Chinda Ngape Na Doling Tu Shabsora Kadin Chana Ve Kap Kadin Tse Na Ve Kiloma Pame Luki Tuchi Shimpe Wong Chin Shik Khese Thuengye Nyeri Shui Yin Yin
1: Topje Changju, Topje Changju, Menda, Wangi, Nego, Nego Takazo, Zingabas name, Nedavida, Nego, anyway, Changju, Opera Menda, Nenduji Changju, Rasaji Changju, or the Tekwa Chambu, Lamabe Changju, and so on, Nanjingi, Changju Chambu, and that's all, and they, or the Sun, Nedavida, Miyu Menda, Sun, Lorda, and they get Tane, anyone Nenduji, Rarang, or Tedevi, Nibu, Koman, Tuyag, Chedu, forget that Lamla, or the Lamla. Oh. 토야게다 람지 람람만 태과 어 드리지게다 맨저 숨여가 인나 년도게 태과 라사지게 태과 태과 첨부 태과 세니 태과 숨셔라 어 드네데베 냐랑게 태과 니부지 찍도 체니 태과 멤버 세니 찍도 도미도 자네 태과 시중 니이 말에 대단아 어 나랑저 이네베 나과 사지베 철래야 따야 찬데 좀 담아와 시 쩨라 찬데 태과 시중 니이 세니 소 어 상하게 태과 세니 찍여 상하게 태과 세준데 어 아니 어 가서 우리 태과 챔피언 쿵이 말해 어 그다음에 쩌배 차네 다 삼바 센지기 심배 아니베 쩌배 친구를 넣어야 찍 송샤라 다야 차네 지나야 그게 웃음이 따와 그게다 어 샤네 어 송어 인도자네 나게 아니베 난자바 챔부드도 되게 웃음이 따와 검은 찍을 때네 아니베 나 냥수 신경이 차네 대여베 인자 아니베 삼바 더지 태과 나도 싶은 난 신기 따와 어 드는데베 다 태과 챔피언 쿵이 된 누차 돼요 대단아 안다가랑 और दा पे संबत देजि शिले शानी तेदा एने बे रांची बु ओ बे एने बे कोले ते थाबा थाबे ले तो और दा एने ओ बे संबत देदे बे सिंबे थाने एने ओ बे शिला सोंदि कि तिंगिन ल लनी और दा बे शिला सोंदि कि तिंगिन ल लनी एने ओ बे थालम चालम थालम कालम से देदे बे एने बे लमना भर रिबे मंदो छेनी एने रा रा के पे दा छंजु रा रा के पे थबजे छंजु एने मिलो लम पे मंदो छेनी 가사 어 근데 정해지라 나다 소 랑게 체도 어 도세니 다 남라라는 정해지다 태과 전부 세유디 어베 닝지 자와 나다 차와메바 닝지 자와 전도 마세 샹라 판 내지 빵와서 마인바 나다 내슬레 도과서 마인바 샹라 팬디 두야시 대기 이걸이야 샹라 차와메시바 저 조이마 샹라 팬디 두야게 닝도 그 당겨 말 뭐 근데 인도 어 샴페인 쳔마토나야 샹라 너바 빵와데 조샤 그다 다 태과 전부 쓰지 되거래야 샹라 너무 뻔한데 샹라 차와 미지 봐서 많이 뭐 샹라 파 팬다 그다 샹 샘샹 남기 때 동네 주도 잡아 싸워도 대화 타다 주야 쿨 랑된도 쳇대 대대로 사과 산대 끝내는데 아니 그나베 가사 샘 이반에 샹드시 양다서도 정중도 소원한 신기 아니 원드만인데 샘 개발지 깨대 대단해 아니 어라다 런쥬면 버시고 파르도 친구 두 신유면 버시고 도에 뭐 시세야 된 내가 랑랄랍디 아니 어 랑데 신니게 드니 타르친 버 칭에 찍려야 태과 챔벼 랑도라 데임 죄송아 어 된데 인데 어 나 태과 챔벼로 다 도스야 다 태과 챔벌어야 주 파르도 친구 태과나 나지 태과 하세니 맨다 니 숨배 난게 다 나지 태과 쓰준디 어라다 어 삼바 생기다 저바 친누로 롬멜로 다가는 신이 니베 따와베 담에도베 싫어 위험이 근데 그 탄에 캐바메바 챤이 그러나 찌기파 유지 차네 따와 유지 차네 쟤는 캐바메바 챤이 어딘데 임바 근데 안 되시고 안 되시고 마지 태과 챤 마지 태과 달라야 아니 어베 가서 그래 차례주도